0: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찌 내 마음이 흡족하기만 할까요?
1: 울퉁불퉁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거센 물살에 맥없이 휩쓸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0: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긍정의 눈을 떠서 시야를 넓히고 배려의 귀를 열어 소통의 귀를 열어둡니다. 그리고 제게 말합니다. 오늘 내 이름 불러주는 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해주는 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 곁에 당신 같은 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실이 있지만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늘이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의 감사함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리설련 가수가 부릅니다. 오늘도 기다리네.

0: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멈추는 완경기, 즉 폐경기가 시작됩니다. 완경이 되면 기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체적, 감정적 이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갱년기 여성에게는 신체적으로는 안면 홍조, 냉증, 관절통, 요실금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등의 심리적 증상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 여성일수록 챙겨 먹으면 좋은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 여성 갱년기 증상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5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자두에는 항산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두는 갱년기 여성의 뼈 미네랄 밀도를 향상시키고 남녀 모두에게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두에는 붕소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0: 콩류, 갱년기 여성 30%가 경험하는 요실금 증세는 우울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은 이런 요실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검은 콩에 다량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해 체내 에스트로겐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립니다. 더불어 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도 있어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냉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 단백질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들어있고, 콩팥을 통한 염분의 배출을 감소시켜 칼슘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골감소증 등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질 성분과 피트산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등 혈관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1: 석류.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석류입니다. 실제 석류는 여성들에게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완경이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석류의 씨에 대부분 함유되어 있어 씨까지 씹어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의 경우 동맥 경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석류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0: 우유. 갱년기에는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는데 뼈 건강에 우유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갱년기 불면증이나 우울증에도 좋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곧잘 겪는 증상이 잠을 잘못 이루는 불면증입니다.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트립토판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신경세포에 들어가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유를 통한 트립토판 성분 섭취는 갱년기 증상 중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감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달걀, 생선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사과는 식이섬유가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동맥 경화에 이어 뇌졸중에 기여합니다. 한 뇌졸중 학회는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리, 귀리 등도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에 좋습니다. 사과는 칼슘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이 많아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 노화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눈앞이 자꾸 뿌옇게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입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은 뒤 시야가 흐려지고 충분히 쉬어도 반복된다면 눈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 휴대폰 문자나 책을 점점 멀리 떨어뜨려 봐야 한다면 노안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1: 눈이 쉽게 피로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컴퓨터를 사용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집중해도 눈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눈의 조절 기능이 저하된 것일 수 있습니다.
0: 눈이 자주 건조하고 뻑뻑한 증세. 눈물 분비가 줄거나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 눈이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1: 밤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간 운전 시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다면 눈의 노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빛이 유난히 눈부신 증상. 햇빛이나 자동차 전조 등이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면 수정체의 변화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색이 예전보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색감이 흐릿하거나 누렇게 보이는 변화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안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계속해서 뇌혈관에 좋은 자연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마토. 세계적인 장수푸드로 알려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10배, 베타카로틴의 2배만큼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세 혈관을 강화해줍니다.
1: 자색 당근. 어떤 채소보다도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유해물질로 변환돼 동맥을 막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벽 노화를 막고 혈전과 염증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도 주황색 당근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 지방에는 DHA, EPA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 응고를 막아 뇌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혈관 강화 및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1: 메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메주콩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며 혈압을 감소시켜줍니다. 더하여 지방연소 기능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레시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레드비트. 레드비트는 혈관 수리공,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방지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뇌질환을 방지하며 치매에도 예방이 됩니다. 더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에 도움이 됩니다.
1: 빨간 양배추. 붉은 빛을 띠는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0: 브로콜리.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관에서 발생되는 석회화 과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며 질포랍한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 빨간 양파. 껍질 속에 퀘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뇌혈관에 이롭습니다. 또한 붉은 빛을 내는 항산화 성분이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뇌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0: 견과류. 뇌혈관 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축적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뇌혈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액 개선 기능이 있는 비타민 E의 작용으로 모세 혈관이 강화되며 혈관의 노화 현상이 지연됩니다.
1: 계란은 단일 식품 중에서 드물게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인체 요구와 유사해 흡수 효율이 높은 편이며 소량으로도 높은 영양 밀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끝으로 계란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단백질 구조가 뛰어난 핵심 이유. 계란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은 대표적인 단백질입니다. 이는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란은 이 수치가 높은 편으로 근육 유지와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1: 뇌와 신경에 작용하는 영양 성분. 노른자에는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며 기억과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0: 근육과 대사를 유지하는 메커니즘.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기초 대사량 유지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 소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계란은 간단하게 섭취하면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식품입니다.
1: 식단에서 빠지면 생기는 차이. 계란은 작지만 식단의 밀도를 높여주는 식품입니다. 빠지면 채우기 어려운 영양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요철석 가수가 부른 미워라 뛰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교철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선생님이 제시하는 모든 상황을 부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혜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잠시 볼일이 있어서 외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철은 선생님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자가 말없이 실종됐다는데 대처하는 반응이 너무 평온했다. 교철은 거기에 화가 났다. 휴대폰 전화부에는 23개의 번호가 있는데 일본으로는 딸의 은혜였고 일본으로는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였다. 다음으로는 삼촌 한 명과 사촌 누이가 있었고 이들은 교철이를 버리고 간 아버지의 형제자매였는데 사이가 원활하지 않았기에 이들과의 사이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 친인들이나 지인들이 은혜와 함께 있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 있는 친인과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교철의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몸소 다급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 실감났다. 교철이가 전화를 돌리는 사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총 6명의 연락처였는데 이들은 각각 김현우, 홍다은, 송선화, 박수연, 신혜리, 김지영이었다. 연락처를 받은 교철은 고마워요라는 답장을 보내고 이들의 번호를 하나씩 저장했다. 이제 휴대폰으로 딸과의 연락은 가망이 없음을 느낀 교철은 은혜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1: 여보세요?
0: 천진난만한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1: 현호야, 나 은혜 아빠인데 우리 은혜 너네 집에 있니? 아니요. 학교 끝나고 저는 학원 가고 은혜는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왜요? 아니다.
0: 초조함과 긴장함에 가득 찬 교철이의 목소리에 비해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더없이 명랑했다. 은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교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홍다은에게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홍다은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그 뒤를 이어 송선화, 박수현, 신혜리도 같은 대답이었다. 그래도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체크해봐야 했기에 교철은 김지영에게도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1: 너 김지영 맞지? 나 은혜의 아빠인데 우리 은혜 혹시 너네 집에 있니?
2: 은혜요? 아까 학교 끝나고 어떤 아저씨랑 같이 가던데요?
0: 김지영은 뭔가를 씹는지 짭짭거리면서 대답했다.
1: 아저씨랑 아저씨를 따라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천진난만한 아이는 뭔 일이냐는 듯 해맑게 대답한다. 이어 호기심이 생기는지 되묻기까지 했다. 은혜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꼬맹이 김지영이 되물었지만 교철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진 교철은 이미 휴대폰을 떨군 상태였다. 아저씨를 따라가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란 말인가. 심장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거세차게 요동쳤고 무쇠 같은 다리에서는 힘이 쫙 빠진다.
1: 은혜야.
0: 그것은 본능적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낯선 남자를 따라갔다는 딸. 다른 말로 요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교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다. 그 무서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욕심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 같았고 세상은 폭발해 버릴 것 같았다. 교철은 어마어마한 현실을 부정 또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길하게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파도인 양 교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집채 같은 파도. 그 파도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부여한다. 지금 이 순간 교철은 그와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정신을 추스리고 은혜를 찾아야 한다. 요괴되었거나 납치되었다면 범인들은 모종의 거래 조건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해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 오지 않는 걸 보면 은혜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길을 잃어서 미처 찾아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을 것이다. 일단은 파출소에 가서 신고부터 하자. 실종신고를 해서 경찰부터 대동해보자. 경찰들이 하는 일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금쪽 같은 새끼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경찰들은 안타까워서 발벗고 나설 것이다. 그러니 괜한 생각은 말자. 은혜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헛된 생각은 말자. 교철은 집을 박차고 나왔다. 샤워기의 물 때문에 옷은 젖었지만 그런 것 따위는 느끼지도 못했다. 오로지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신고해서 경찰들과 함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교철이의 차는 시속 100km를 넘겼다. 도심 한복판에 펼쳐지는 미친 질주였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은혜뿐이었다. 근처 파출소까지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교철은 파출소를 향해 허겁지겁 뛰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니 늙은 순경 한 명과 중년의 순경 두 명, 젊은 여 순경이 있었다. 이들은 술 취한 주정뱅이와 시비가 붙었는데 주정뱅이는 파출소가 자기 안방인 양 들어놓으면서 물을 떠오라 이부자리를 펴라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2: 야, 이런 망할 내편네야. 왜남 휴대폰을 뒤지는 거야? 당신의 의부증은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한다니까. 왜 말 안 들어? 하긴 뭐, 요즘 내 편 애들이란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지.
0: 주정뱅이의 횡설수설 술주정이었다. 휴대폰도 때마침 여순경이 뒤지고 있는데 주정뱅이는 여순경을 마누라로 착각한 듯했다.
3: 에라 젠장, 이놈의 경찰도 더러워서 어디 해먹겠냐. 술 취한 놈들의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니.
0: 뚱뚱한 중년의 순경이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2: 너 잘 걸렸다. 내 마누라랑 뒹구니까 좋지? 난 마누라 넘보는 놈들의 것이기는 죄다 싹둑 잘라버려야 해. 더러운 놈들.
0: 조정뱅이가 뚱뚱한 순경한테 소리 지른다.
3: 뭐야? 당신 술 취하면 다야? 자, 허순경, 진정해.
0: 펄펄 뛰는 중년 순경을 늙은 순경이 말린다. 말리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몸싸움에 밀려서 늙은 순경은 뒤로 자빠졌다.

0: 자빠지면서 뒤에 턱하니 뻗치고 섰던 교철과 부딪혔다.
1: 뭐야, 당신도 술 취했나요?
0: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교철의 표정을 보면서 늙은 순경은 묻는다.
1: 우리 딸이 실종됐습니다.
0: 작고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는데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살기가 묻어있었다.
1: 에이, 가출했겠죠. 독하면 실종이래.
0: 옆에 서있던 다른 중년 순경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조정뱅이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잡힌 모양이었다.
1: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가출 아니고 가출 아닙니다.
0: 대답하는 교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늙은 순경이 물었다.
1: 자,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실종된 것이 며칠째입니까? 4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르쳐 주세요. 빨리, 빨리 찾아주세요.
0: 늙은 순경은 절차상 업무를 진행하려 했지만 교철은 찾아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말하는 교철의 표정은 무표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낭만과 우울 등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교철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딸만 생각하는 무명의 사냥꾼 같았다.
1: 자, 알겠으니 관등 성명과 딸의 신상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꼭 찾아야 합니다.
0: 두 사람의 대화는 같은 궤적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교철은 어서 빨리 딸을 찾을 생각뿐이었고 경찰들은 업무상 절차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 해가 밝는 대로 따님의 실종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실종 전담반에 보고하겠습니다. 사건을 접수할지는 실종 전담반에서 결정합니다. 뭐요? 지금 보고서라 했습니까? 아니, 1분 1초가 아쉬운데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딸 이름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보고서를 쓴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12살이면 유괴나 납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니 일단은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요? 지금 유괴라 했습니까?
0: 교철의 눈빛이 일그러진다. 연락 두절이 된 은혜를 두고 시종 여일하게 길을 잃었기에 실종된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애써 합리화시켰지만 또 한 번 요괴란 말이 나온다. 너무너무도 부정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자 교철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1: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요괴는 아닐 거야.
0: 교철은 파출소 내부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때려부셨다. 교철의 위압감에 조정백리도 놀랐는지 멀뚱히 쳐다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